죄는 없느냐? Glory to Jesus. 아주 꿀꿀로 왕자라 내가 어떤 같은 나이 안기하지. 너가 before I found you, I knew you. 아마카사요 바티 로쇼보는 찬스. 아수간 지함바 지꼬꼬아나 God for sure 사망가레지 닌 찬스 우마스보나는 찬스 이제 수가 구소 간뚜꾸루꾸루 세이 코만디 와니가지 디렉션 와니가지 스카티 고바구가 니아가사 노마이니 마이 God